이게 다 사는 법을. 아, 멘비리 아프다 쉰다 열다 갈마요 모름 갈마요 갈마요 Beni bir yapına da çaldı geldim To efendim to To yedim to To